0: 빵짱 예비촌.
1: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츠 스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뭐다모 필요한 인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사카로와카.
0: 빵짱 예비촌.
1: 빨아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먹어 말라 그러나 프레스카 가닐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Choy, may kansi ka na, Choy?
3: Ay, toto, may ari gid. Tsaka damo gid isang utok-utok.
2: Mayo pang kansi mo, Choy. May utok. Ang ako nga ex, wala gid. Ginbayaan niya ko. Ginbaylo niya ko sa maslaw ay pasakon. Te, dindang utok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Use a glass as an instant hotel alarm. If you're staying in a hotel, place a glass or small object behind your door. If someone tries to open it, the noise will alert you immediately. It's a simple step that can give you extra time and peace of mind. Stay aware,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small habits.

0: 빵짱 예민초.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빵가운 건 가미 서플라이
0: 빵짱 예민초.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근방한 바가이 석갈로와까
0: 빵짱 예민초.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초.
1: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 가하길 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 라스.
2: 조이, 바마칼 가리 조이 반식 간톤.
3: 아노 nga flavor?
2: Ang hot and spicy, Joy. Hindi pareha sa relasyon namon. Lagi na pamugnawan.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